누워 초가 초모 날리가 마다하고 숨줄미라 망은 마다하고 미마이 용패라이 날리가 마다 용패가 달리가 마타카타 레가 중앙 아한 용패 마타 레가 중앙 가오로 체시옹 마라 리아레 두냐데 마시 조카오 카시 디동앙아 혼노 뿅 엄마